0: 係咯係咯，你都未曾同我機句事喎、
1: 啊。真係唔制啊！睇下你啊！
0: 乜點解？乜嫌我個嘴巴都大過頭啊？
1: 唔係，睇下你對大虎牙咯、哦，爆咗開嚟，人哋想同你親吻啫。哎呀，做乜要俾你夾斷我條脷㗎？真係唔制啊！嗱、哦，如果大家拍拖出街，人哋都會笑我嘅。
0: 哦，咁有乜辦？